0: 사랑합니다. 겨울 아침 레벨 30 for the part that I hear, and today we're teaching you how to say how are you this afternoon. 그 때 페페어꾸에 이때네 아히아히. How are you this afternoon? 그 때 페페어꾸에 이때네 아히아히.
1: 헤레오 코레로 헤레오 오라. A spoken language is a living language.

0: 가오의 고래로.
1: 제나 컬트루잉아 이위 에파가롱오 마이나 고포하츠로와나 제네잉아 코히마 아와테 제풀자 자이마기 제파노와 와이파라이라 사타 코미마 에아이키 제마누쿠라 오 로토루아 에아이키 아타니아 텝스 마 제풀자 자이초코 아티카 와나타나 가누야켄가 마누히니 칸타야치키 로토루아 가누이 호키 제풀자 칸타이키나 파키히 오테로헤 카파카코 파니아케 킹아 하 키나키나 E aiki te manukura o Rotorua e aiki a Tania Tepsu ma te pūtea tautoko a te kāwanatanga ka anui ake ngā manuhiri kātau atu ki Rotorua a ka anui hoki te pūtea kātau ki ngā pakihi o te rohe. Ka aro te pūtea ki te tōtō i ngā manuhiri no tā wāhi me te whai ki aroa ake te noho me te whakapau moni ki konei. E mana ko nui ana ka